Josh Turner, 월리아진 에리아진 아데이너 짠데 야데 Travis Tritch 에리아나데이니 짠또 레이스 또